0: 박수라! 야, 그 메르시 이다가 어떤 어때라, 야, 블라큐르, 덕수라, 브라더, 콤마, 우사만. 헐 브라마이, 헐 브라소멜, 비세스, 서폭스멀레!
1: Ha llegado la hora de alerta sonora. Adelante, Edu.
2: Hola, soy Eduardo y esto es Alerta Sonora.